breaking down or what's hard is brain 저는 난 업문태요 부산 사람에서 사랑해요 아마는 변호사 후 달달이 널